0: 짠 여자. 예.
1: 싸게
0: 좀. 싸게
2: 좀.
0: 짠 여자.
1: 뭐?
0: 짠 남자 배. 예.
1: 짠
0: 여자.
1: 짠
0: 여자. 짠 여자. 짠 여자. 짠 여자. 짠 여자. 짠 여자. 짠 여자. 짠 여자. 짠 여자. 짠 여자. 짠 여자. 짠 Yeah, now everybody turning up now. Now look here.